글자의 사이사이가 조금씩 다른 호흡으로 띄어 읽어야 하죠. 강조해야 한다거나 분위기가 전환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읽지만 내용이 연결되는 경우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좀 빠르게 읽어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시간은 똑같이 흐르지만 휴일인 오늘의 호흡은 좀 다르죠? 느긋하고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해봐도 좋을 아침이에요. 8월 23일 일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 듣겠습니다. 플루겔 홀은 연주의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 오늘 좀 특별한 버전으로 들으셨어요. 플루겔호른 연주,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의 연주였고요.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뭐 첼로 연주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플루겔호른 나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펫과 거의 비슷해요. 멀리서 보면 트럼펫인가? 그런데 트럼펫보다 관이 좀 더 굵습니다. 그리고 원뿔 모양 그 나팔 부분이 훨씬 넓어서 들으신 것처럼 포근한 벨벳처럼 부드러운 그런 소리가 나죠. 트럼펫은 조금 소리가 강하잖아요. 예, 네, 프루겔 호른이었어요. 이게 이제 호른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제 모양부터가 너무 다르죠. 프루겔 호른은 이렇게 트럼펫 같은 모양인데 오케스트라에서 만나는 프렌치 호른, 이 호른은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커다랗게 원판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중저음역대를 담당하는 아주 멋진 또 깊은 따뜻한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른 연주와 트럼펫 연주를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좀 비교해서 아 호른 소리는 이렇구나 트럼펫 소리는 이렇지 공부해보시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먼저 폴 듀카의 비아넬 목가, 페터 담의 호른, 페터 레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고요. 요한 네포묵 훈멜의 트럼펫 협주곡, 2악장 안단테와 3악장 론도를 알리손 발솜의 트럼펫, 토마스 클룩이 지휘하는 브레멘 도이치 카머필 하모니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요한 네포뮈크 훈멜의 트럼펫 협주곡 2악장 안단테 3악장 론도 들으셨습니다. 알리손 발솜의 트럼펫, 토마스 클룩이 지휘하는 브레멘 도이치 카마필 하모니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포르듀카, 비아넬 목가, 페터담의 혼, 페터 레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어요. 오늘 좀 확실히 구분이 좀 되시죠? 플리겔 혼과 프렌치 혼, 트럼펫 분명히 다 보면은 금관악기잖아요. 그런데 소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뇌 속에 그 색채, 그 소리의 색채 팔레트가 좀 더 확실하게 구분되는 아침이길 바랍니다. 아마 느끼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저는 가정음악을 매일 진행하고 있어도 다른 프로그램 두 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동우 프로듀서는 이렇게 좀 선형적 구조의 선곡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 주중에 박정현 프로듀서는 이렇게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이런 뷔페식 선곡이라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도 흥미로우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금관악기의 결정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카나디언 브라스의 연주로 위발디 4개 모음곡 준비했습니다. 참 독특한 게요. 1악장, 봄의 1악장, 겨울 2악장, 여름 3악장, 가을 4악장 이렇게 배치한 그런 4개 모음곡이라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함께 하시죠. 카나디언 브라스.

캐나디안 브라스의 연주로 비발디 4개 모음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비발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듣기보다 캐나디안 브라스의 4개 모음곡은 봄의 1악장 알레그로, 2악장은 겨울 2악장, 그리고 3악장은 프레스토였어요. 여름 3악장, 그리고 4악장, 가을 4악장, 이렇게 요거 딱 들으면 비발디 4개 다 들었네, 이런 느낌이 드네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간단하게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 후반부로 갈게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봅니다.

1882년 8월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차이콥스키의 1812 서곡이 초연됐습니다. 나폴레옹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전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음악이었는데요. 이 곡은 실제 대포 소리가 등장하는 곡으로 유명하지만 아쉽게도 첫 공연은 실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포를 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893년 8월 21일 프랑스의 여성 음악가 릴리 블랑제가 태어났습니다. 언니 나디아 블랑제와 함께 천재 자매로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릴리. 19살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최고 작곡상인 로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후 꾸준히 활동했지만 2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862년 8월 22일 블랑제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프랑스 인상주의의 거장 드뷔시가 태어났습니다. 드뷔시 역시 릴리 블랑제와 마찬가지로 1884년 로마 대상을 수상했고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시기인 1918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904년 8월 23일은 20세기 비올라의 전설 윌리엄 프림로즈가 태어난 날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그는 12살 때 바이올리니스트로 데뷔했고요. 이자이의 가르침을 받으며 1930년부터 비올리스트로 전향합니다. 프림로즈 4중주단을 창단하면서 비올라 음악을 알리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달빛 클레르 드 린 준비했습니다. 알랭 플란네의 피아노 연주이고요. 릴리 블랑제의 곡 녹턴, 알리나 이브라기모바의 바이올린, 세드릭 티베르기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그리고 프림로즈가 편곡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중에서 첫 번째 곡 프렐루드, 두 번째 곡 알르망드, 세 번째 곡 꾸랑뜨까지 윌리엄 프림로즈의 비올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윌리엄 프림로즈의 비올라 연주로 그가 편곡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가운데 프렐루드, 알르망드, 꾸랑드를 들으셨습니다. 프림로즈가 바흐를 비올라로 연주하는데 정진해오다가 1978년 그의 나이 74세에 편곡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곡하는 과정 중에 6번 모음곡은 편곡하고 연주하는데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제외했다고 하죠. 뭔가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편곡했던 프림로즈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들, 먼저 클로드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달빛, 알렌 플란드의 피아노였고요. 릴리 블랑즈의 녹턴은 알리나 이브라기모바의 바이올린과 세드릭 티베르기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 민요 두 곡이었습니다. 스카버로 페어는 마이클 베넷의 음성, 하피스트 쌍드린 샤트롱의 연주였어요. 앞서 들으신 곡 Drink to me only with thine eyes, 그대 눈동자를 술잔에 담아 바리톤 토마스 앨런, 샤론 이스빈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떠오르시면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신청곡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자크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8명의 첼리스트들이 이 곡을 연주해요. 레비올롱첼로 프랑세의 연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토마소 위탈리의 샤콘느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지노 프란체스카티, 에드몬드 드 슈투츠가 지휘하는 쥐리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몬드 슈투츠가 지휘하는 쥐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자크 오펜바흐 자클린의 눈물, 8명의 첼리스트들 레비올롱첼로 프랑세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펠릭스 맨델스존 교향곡 3번 A단조 작품 56 스코틀랜드 중에서 4악장입니다.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알레그로 마에스토조 아사이,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멘델스존 교향곡 3번 A단초 작품 56 스코틀랜드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알레그로 마에스토조 아사이 들으셨습니다.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프치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음악 일요일 아침에는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음악과 음악가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 히든 클래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오토리노 레스피기가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바흐의 파사칼리아와 푸가 바흐 작품 번호 581을 들어보겠습니다.

1708년 바흐는 바이마르 궁정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이곳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궁정 예배당의 오르가니스트로 일하게 된 바흐는 이곳에서 다양한 오르간 음악을 작곡했는데요. 특히 바이마르의 파이프 오르간은 파이프 숫자도 많고 악기 구성도 정교해서 다채로운 음색의 조합은 물론 다양한 기교를 구사할 수 있었고요. 이 악기에서 영감을 얻게 된 바흐는 토카타, 아다지오와 푸가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564를 비롯해서 판타지아와 푸가, 바흐 작품 번호 542 같은 여러 곡의 오르간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바흐 생애에서 오르간 음악이 가장 왕성하게 작곡되던 시기에 탄생한 작품 파사칼리아와 푸가, 바흐 작품 번호 582는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에 오르간의 웅장한 음향이 어우러진 곡입니다. 특히 이 곡은 파사칼리아라는 제목에 붙은 바흐의 유일한 작품으로 푸가보다 파사칼리아 비중이 커서 푸가를 생략하고 파사칼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 곡은 8마디로 이루어진 주제가 나오고요. 주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한 20개의 변주가 이어진 후에 마지막에 푸가가 등장합니다. 주제 선율은 루이 14세의 시대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작곡가 앙드레 레종의 파사칼리아에 의한 트리오에서 가져왔습니다. 바흐의 오르간 독주곡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 파사칼리아는 후대 작곡가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요. 지휘자 레오폴트 스토콥스키와 유진 올만디 등이 관현악곡으로 편곡하기도 했습니다. 독창적인 관현악법을 구사한 이탈리아의 작곡가 오토리오 레스피기 역시 1931년에 이 작품의 편곡에 도전했는데요. 그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를 여러 방식으로 조합해서 20개의 변주에 다채로운 색채를 입혔습니다. 레스피기가 편곡한 바흐의 파사칼리아와 푸가, 바흐 작품 번호 582, 관현악곡으로 재탄생한 이 작품 들어보시죠. 레너드 슬랫케인이 이끄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레스피기가 편곡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파사칼리아 후가 바흐 작품 번호 582, 레나드 슬라킨이 주의하는 BBC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 J.S. 바흐도 이 곡을 들으면 기뻐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보로딘의 현악 4중주 2번 D장조 가운데 3악장 노트루노 안단테입니다. 결혼 20주년을 맞아 아내를 위해 보로딘이 쓴 악장이라고 하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악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보로딘의 현악 사중주 2번 사막장 노트르노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준,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상 처서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 무렵이면 밭에서는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가을 무 씨앗을 고르고 쪽파 종구를 살피고 열무와 잎채소가 자랄 흙을 고르게 다듬습니다. 땅에 가을의 자리를 먼저 마련해 두는 것이죠. 새로운 계절을 맞는다는 것은 눈앞의 풍경이 곧장 달라지지 않더라도 다가올 시간을 위해서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두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은 아직 우리 곁에 머물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다음 계절이 깃들 자리도 조금씩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5번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바체, 4악장 론도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이면정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8월이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학교는 개학을 했고 직장인들도 이맘때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름 휴가를 다녀온 분위기입니다. 아, 슬그머니 다음 페이지로 달력을 넘겨봤더니 세상에 추석 명절이 다가오네요. 늦여름 일요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KBS 음악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8월 23일 일요일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계속해서 드보르작의 고요한 숲 감상해 보시죠. 장한나의 첼로, 레너드 슬래킨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드보르작의 고요한 숲 들어봤습니다. 장한나의 첼로, 레너드 슬래킨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첼로를 들으니까 더더욱 가을이 다가옴이 실감나네요. 이제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준비할게요. 8월 23일 일요일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음악가와 음반 사이의 숨은 길을 찾아보는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은 클래식 명곡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음반들로 꼬리물고 이어갈게요. 지난주에는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피아노 소품들을

섞은 음반, 피아니스트 김송현의 타임스케이프를 감상했었죠. 오늘은 하모니카로 그리는 클래식 소품들의 색다른 매력 만나보겠습니다. 이윤석의 하모니카 리사이틀입니다.

편곡은 늘 새로운 청중과 클래식을 잇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익숙한 선율을 낯선 악기로 다시 듣는 경험은 원곡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때로는 클래식 음악에

역사가 길지 않아서 레퍼토리가 한정적이다 보니 기존의 클래식 작품들을 편곡해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 친숙한 악기가 클래식과 만나면 오히려 조금 낯설고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네 개 옥타브를 빠르게 넘나드는 화려함과 금속악기 특유의 강인함도 있고 가볍고 투명하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애잔하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이윤석은 노르웨이 음악원 사상 최초로 하모니카 전공으로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 국내 대표 정통파 클래식 하모니카 연주자입니다. 음반 전체를 들었을 때 마치 하모니카 리사이트를 관람한 듯한 느낌이 들도록 포레의 꿈꾼 후에 폰세의 작은 별을 비롯해서 스카를라티, 모차르트, 사티, 쇼팽, 디비시의 소품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소품들로 앨범을 채웠다고 해요.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작품들의 새로운 표정과 색채, 클래식을 즐기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친숙하고도 새로운 소리, 지금부터 함께 감상할게요. 네 곡의 음악 이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비히의 시, 그리그의 노르웨이 춤곡 3번,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6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폰세 작은 별, 이렇게 모두 네 곡을 오늘은 이윤석의 하모니카, 김한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하모니카로 들으니 색다릅니다. 네 곡의 음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피비히의 시 들으셨고 이어서 그리그의 노르웨이 춤곡 3번,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그리고 방금 함께 하신 폰세의 작은 별까지 이윤석의 하모니카, 김한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클래식 소품들로 다채롭게 구성한 하모니카 연주자 이윤석의 하모니카 리사이틀 음반에서 음악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클래식 명곡을 색다르게 만나볼 수 있는 음반으로 꼬리물고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임형주의 클래식 스타일 준비했습니다.

2003년 첫 팝페라 앨범 셀리가든을 발표하며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받은 임영주. 같은 해 카네기홀 무대에 데뷔한 후 꾸준한 활동으로 국내의 팝페라 장르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원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한 임영주는 2002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미국 뉴욕으로 떠났는데요. 오페라 가수를 꿈꾸며 공부하던 그곳에서 오페라틱 팝이라는 장르를 새롭게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페라틱 팝은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성악 크로스오버 장르 중 하나로 성악의 발성과 클래식한 표현에 팝음악의 감각을 더한 크로스오버 장르인데요. 임영주의 맑고 섬세한 음색은 이 장르와 잘 어울렸고 이후 줄리아드 음악원 예비학교와 피렌체 산 펠리체 음악원 빈 슈베르트 음대에서 정통 성악 공부도 이어가며 팝페라의 바탕이 되는 클래식 음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요. 2013년 세계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그의 첫 정통 클래식 음반 클래식 스타일에서는 클래식 명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낸 임영주의 목소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페라 무대에서는 마이크 없이 객석 끝까지 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성량과 긴 호흡, 극적인 표현이 중요하죠. 반면 팝페라에서는 마이크를 활용해 보다 작고 섬세한 소리, 가성과 진성으로 가는 부드러운 표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음반에서는 한 달에 울게 하소서, 도니제티,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한국 가곡까지 폭넓은 클래식 레퍼토리들이 담겨 있는데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임영주 특유의 감미로운 미성이 더해지며 익숙한 클래식 명곡도 조금은 다른 색채로 들려옵니다. 파페라의 목소리로 정통 클래식의 또 다른 표정을 만나실 수 있는 음반 임형주의 클래식 스타일 지금 함께 들어볼게요. 네 곡을 준비했습니다. 지오르다니의 사랑하는 나의 님이여 까로미오 벤 그리고 조르다노의 오페라 페도라 가운데 참을 수 없는 사랑 계속해서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에서 남몰래 흘린 눈물 그리고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이렇게 모두 네 곡을 임영주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네 곡 들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조르다니의 사랑하는 나의 님이요, 까로미오 벤, 그리고 조르다노의 오페라 페도라 중 참을 수 없는 사랑, 계속해서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남몰래 흘린 눈물, 그리고 방금 들으신 슈베르트의 세레나데까지 모두 팝페라 가수 임영주의 노래로 들어보았습니다.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끝곡은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가운데 2악장 알레그레토 에스프레시보 알라 로만차, 김서연의 바이올린, 홍소유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이어지는 더위에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자 어느 아파트 게시판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변압기 용량 대비 사용량이 84%에 달했습니다. 각 세대별로 절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압을 조절해서 각 가정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변압기. 그런데 변압기는 사용량이 60에서 80% 사이일 때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과부하 상태에서는 변압기 온도가 높아져서 폭발이나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설치할 때부터 실제 사용량보다 20% 여유 있게 더 큰 용량으로 설치하는데요. 이 20%는 낭비가 아니라 혹시 모를 순간을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종의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100을 다 써버리면 갑자기 찾아오는 일에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시간이든 체력이든 감정이든 늘 일정량은 남겨두는 것. 변압기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은 안토닌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6번 작품 46의 6번과 슬라브 무곡 9번 작품 72의 1번입니다. 원래는 Four Hands 연탄곡으로 작곡됐다가 워낙 인기를 많이 끌어서 또 드보르작이 직접 관현악 곡으로 편곡한 곡이죠. 오늘은 원곡으로 들으실 텐데요. 이고르 아르다세프 레나타 아르다세보바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6번, 작품 46의 6번과 9번, 작품 72의 1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고르 아르다세프, 레나타 아르다세보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드보르작은 이 슬라브 무곡집을 두 작품 남겼잖아요. 작품 46번과 그 후에 또 완성한 작품 72번. 이 두 작품집에서 한 곡씩 전해드렸습니다. 변압기에 여유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일상에도 여유를 꼭 남겨둬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올여름 더위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건 뭐 기계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더위 속에서는 아무래도 집중력도 평소 같지 않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좀 화도 좀 나고 그러잖아요. 아직 남은 더위가 빨리 물러가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처서기 때문에 이제 더위에 콧대가 많이 꺾였다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오늘 신청곡과 또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의 일상에 여유를 남겨둘 때는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좀 아무 생각을 안 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어서 드보르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작품, 작품 75번 가운데 1번 알레그로 모데라토, 3번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이어드리겠습니다. 흐라차 아바네시안의 바이올린과 마리아나 쉬린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드보르자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작품, 작품 75번 가운데 1번 알레그로 모데라토, 3번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까지 들었습니다. 흐라차 아바네시안의 바이올린과 마리아나 취린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음악에도 제철이 있다고 한다면 가을이면 떠오르는 작곡가죠. 프람스의 작품들 요 근래 많이들 청해 주셔서 듣곤 했는데 4번 얼마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4번의 1악장과 4악장을 들었는데 이번엔 또 하나의 그의 대표 교향곡의 대표악장 교향곡 3번 F장조 가운데 3악장 들어볼게요. 포코 알레그레토 또 4악장 알레그로까지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함부르크 주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90번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4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함부르크 슈타츠 오케스트라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일상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옷이 바뀌면 사람이 달리 보이고 편곡을 달리하면 음악도 새롭게 들리죠. 작곡가가 낳고 편곡자가 새롭게 매만진 명곡들을 원곡과 편곡 두 개의 버전으로 비교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원곡과 편곡 사이. 오늘 준비한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르간 소나타 4번 2단조 바흐 작품 번호 528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1703년 라이프치히 시절에 작곡한 오르간 소나타 4번은 사실 6개의 독주용 오르간용 트리오 소나타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 중에 4번째 곡입니다.

악기로 나뉘어서 연주되는 형식이 보통이었는데요. 바흐는 이 세 개의 성부를 오르간 한 악기에 다 담아서 완성을 했습니다. 원래 목적은 큰아들의 오르간 교육을 위해서 작곡됐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오늘은 이 원곡을 16살에 실명을 하고 오로지 이 바흐의 이 장대한 작품들을 다 귀로 익혀서 외우고 또 바흐 해석의 또 정평한 헬무트 발히아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실 곡은 아우구스트 스트라다리 편곡한 오르간 소나타 4번 2단조 가운데 아다지오인데요. 체코 피아니스트이자 또 작곡가 그리고 리스트의 제자기도 했던 슈트라다리 편곡한 버전을 비킹그루 올랍손이 연주한 곡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에 발매된 올랍손의 음반이죠. 바흐 작품들을 다룬 이 CD에 이 음반에 담겨있는 곡인데요. 피아노의 음색을 좀 극대화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뭐 하나 모난 것 없이 굉장히 정교하고 단정한 연주가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면 두 곡을 비교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원곡과 편곡 사이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르간 소나타 4번 2단조 바흐 작품 번호 528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비교해서 들어봤는데요. 원곡은 헬무트 바이하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우구스트 슈트라다리 편곡한 오르간 소나타 4번 2단조 가운데 아다지오였고요. 비킹글 올랍소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생생클래식 시작하면서 변압기도 한 80%만

있으면 참 좋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비킹그루 올랍손의 이 연주는 항상 그 즐기는 듣는 사람에게 한 그 정도의 여유를 남겨주는 것 같아요. 항상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주는 것 같은 비킹그루 올랍손의 연주였습니다. 피아노로 소화를 했지만 또 오르간의 느낌도 나기도 했고요. 비킹그루 올랍손 이 음반도 너무 좋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2018년에 발매된 또 이 음반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바흐의 곡 한 곡 더 들을게요. 발린 협주곡 1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1번입니다. 전악장 들을 텐데요.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아싸입니다. 또 캐나다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죠. 올해 또 50주년을 기념해서 고향인 또 캐나다의 그 마을과 또 캐나다 전역에 리사이트를 하고 있는 제임스 NS 그리고 내셔널 아츠센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발린 협주곡 1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1번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전악장이었고요. 제임스 앤에스의 바이올린 내셔널 아츠센터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재환님께서 생생 재즈 시간 감사드립니다. 무차스 그라시아스라고 남겨주셨어요. 스페인에서 보내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제가 제 이 외국어로 스페인어를 아주 옛날에 잠깐 배웠어서 반갑네요. 그리고 현아님께서 정신없었던 오전 시간 후에 만나는 덕후님의 추천곡들 편안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 클래식을 듣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일요일 한낮의 편안한 시간이죠. 재즈 컬럼니스트 황덕고 씨와 함께하는 생생 재즈인데요. 그 전에 실황음악 예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KBS 교향악단이 9월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지휘자 정명훈, 피아니스트 김세연과 만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은 제829회 정기연주회에서 정명훈 지휘, 김세연 협연으로 라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C단조를 연주하고 정명훈 지휘로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중에서 발췌곡을 공연합니다. KBS 클래식 FM은 이 연주회를 오는 27일 저녁 8시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청취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의 매주 일요일 재즈로 듣는 인터미션 같은 코너입니다. 생생재즈에서 재즈 소개하는 황도코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무더웠던 더위가 멈추고 이제 물러간다는 처서가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 생생재즈는요, 여름과 이별하면서 들을 만한 재즈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줄 스타인이 곡을 쓰고 세미 칸이 노랫말을 쓴 1946년 작품 The Things We Did Last Summer, 지난 여름 우리가 했던 일들입니다. 이 곡은 그의 이 곡을 발표한 가수 조 스태포드의 노래로 사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여름에 있었던 소소한 사랑의 추억들을 담은 가사 그리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많은 인기를 누린 곡입니다. 그래서 조 스태포드 이후에도 빈 크로스비, 프랭크 시나트라, 헬렌 메릴 등 많은 가수가 녹음을 남겼는데요. 동시에 재즈 연주자들도 1940년대부터 이미 훌륭한 녹음을 다수 남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곡은 1949년 트럼펫 주자 페츠 나브로의 연주 이래로 트럼펫 주자들의 경쟁곡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로이 하그로브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Things We Did Last Summer, 로이 하그로브의 연주입니다.

The things we did last summer. 지난 여름 우리가 했던 일들. 로이 하그로브의 연주였습니다. 트럼펫의 로이 하그로브, 트롬본의 프랭크 레이시, 피아노에는 마크 캐리였고요. 베이스의 로드니 휘테커, 드럼의 그레고리 허친슨이었습니다. 생생 클래식의 일요일 재즈 코너 생생 재즈. 오늘 처서를 맞이해서 여름을 보내며 듣는 재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음악 작곡가죠. 미셸 르그랑의 작품 Summer Knows, 여름은 알고 있다 입니다. 이 곡은 1971년 영화 1942년의 여름 Summer of 42의 주제곡으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원래 영화에서는 연주곡으로 등장했다가 이후에 작사가 메릴린 버그만과 앨런 버그만이 가사를 더해서 Summer Knows란 제목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곡입니다. 우리는 여름의 한복판에서 이 더위가 언제 끝날까 늘 생각하게 됩니다. 또 편안한 휴가를 즐길 때면 이 시간이 영원하기를 꿈꿀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명한 여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름이 곧 끝나고 우리에게 가을이 오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여름은 순리대로 가을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홀연히 떠난다는 내용을 이 곡은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영화막 이후에 많은 가수들 뿐만 아니라 재즈 연주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곡의 작곡가인 미셸 르그랑의 연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탁월한 작곡가이자 또 훌륭한 재즈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1942년의 여름 주제곡, 일명 Summer Knows, 바이올린의 스테판 그라펠리,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지휘의 미셸 르그랑입니다.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저는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재즈의 황도커였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방송될 재즈수첩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